0: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1: 네.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4: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감기약. 감기약. 진통제. 진통제. 지사제. 지사제.
5: แล้ว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แหละครับทาอุเมเพ็บเกิร์ตซึนิดา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

0: 좋아해요. 민 씨는 취미가 뭐예요?
1: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0: 얼마나 자주 보세요?
1: 일주일에 한 번 봐요.
0: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내일, 네, 있어요.
0: 그럼 백화점에 갈까요?
1: 백화점에 왜 가요?
0: 영화 보러 가요.
1: 아, 그럼 쇼핑도 하러 갑시다.
0: 네, 좋아요.
1: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0: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요. 민 씨는 취미가 뭐예요?
1: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0: 얼마나 자주 보세요?
1: 일주일에 한 번 봐요.
0: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내일, 네, 있어요.
0: 그럼 백화점에 갈까요?
1: 백화점에 왜 가요?
0: 영화 보러 가요.
1: 아, 그럼 쇼핑도 하러 갑시다.
0: 네, 좋아요.
2: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매주 해요. 매주 해요. 매달 해요. 매달 해요. 매년 해요. 매년 해요.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요.
3: คุณผู้ชมครับ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เราแล้วนะครับแล้วก็เป็นตอนสุดท้ายแล้วด้วย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นะครับเราได้นําเสนอไปทั้งหมดเลยทั้งคําศัพท์แล้วก็ประโยชน์สนทนามากมายที่ได้ใช้ในชีวิตประจําวันนะครับเรียกว่าแทบจะครบทุกเรื่องไม่ว่าจะเป็นวันเวลาดินฟ้าอากาศสุขภาพอาหารการกินการเดินทางรวมถึงเรื่องของงานอดิเรกในวันนี้ด้วยนะครับ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นี่ยไม่ยากเลยนะครับถ้าคุณผู้ชมมีความตั้งใจขยันหมั่นฝึกฝนพูดแล้วก็ใช้บ่อยๆนะครับและถ้าคุณผู้ชมคนไหนต้องการทบทวนการเรียนรู้คำศัพท์